영호, 요림, 소지위, 소금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소년들의 성장 기억을 간직하고 학생들의 성장 바탕색을 구축하고자 그날의 훈춘식 각 소학교에서는 졸업 감은 소양 제고, 문화 6인 등 주제로 다양한 교정문화 활동을 알심들여 전개해 학생들이 의식 가운데서 성장을 수확하고 체험 속에서 품격을 단련하도록 했습니다. 7월 6일 훈춘시 제1소학교에서는 햇빛을 향해 성장하고 빛을 좇아 멀리 나아가자는 주제의 2026기 학생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사생들은 서로 축복을 보내고 기념 사진을 남기며 함께 6년 동안의 아름다운 교정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졸업생들은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포만된 정신 상태와 앙양된 분투 자세로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7월 7일 훈춘시 제1서름소학교에서는 책향기로 동심을 적시고 문화의 맥을 중화에 전해 오문절 성과 전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생생하고 실감나는 표현을 통해 한 장면 한 장면의 전통 경전 이야기를 무대에 등장시켜 더욱 많은 학생들이 중화 전통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6년의 꿈을 좇으며 아름다운 시절을 기억하고 예술로 동심을 적시며 새로운 여정 시작을 주제로 한 훈춘시 제2실험소학교 2026기 졸업식 및 제7기 교종예술절 현장은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체 학생들은 재능으로 약속에 응하고 열애로 빛을 발하면서 교정 미국의 풍성한 성과와 청춘의 풍채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했습니다. 훈춘시 제6소학교에서 개최된 2026기 학생 졸업식에서는 교원 대표, 학생 대표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발언했습니다. 모두들 함께 했던 사제간의 정을 이야기하고 6년 동안의 성장 수확과 마음속 감상을 나누면서 잊을 수 없는 교정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징수 대상 군중들의 실질적 권익을 절실히 수호하고 아주 재정착 사업이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보장하고자 훈춘시 춘화진에서는 그날의 주택 징수 이주 재정착 계약 결산 및 주택 배분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해 투명한 안치와 혜민 안심 주거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에 따르면 이번에 도합 약 110가구의 징수 가구가 이주 재정책에 참여하며 모두 공개 추첨 방식을 채택했는데 정착 인원 심사 확인, 순서 번호 추첨, 호수 추첨의 표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각 가구는 규정에 따라 차례로 번호를 추첨하며 전 과정이 공개 투명하고 결과는 현장에서 공시하며 인정과 청탁 개입을 완전히 차단해 모든 이주 가구의 평등한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군중의 성취감과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높였습니다. 다음, 훈춘시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에서 훈춘시 신도시 办公실과 연합으로 만든 서성 명문 소형 공원이 그날에 정식으로 준공돼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는 주변 사회구역 부대시설의 취약점을 가일층 보완하고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절실히 향상시켰습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본데 의하면 새로 승격된 소형 공원은 생태경관과 편민실용을 함께 갖추었습니다. 공원 내에는 가문비나무, 조형소나무 등 여러 가지 경관 묘목이 심어져 있고 녹색 식물이 층차감 있게 조성돼 사계절 내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녹화 효과를 형성했으며 묘목의 활착률이 90%를 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대 시설도 보존했는데 휴식 정자, 휴식 의자, 건신 기구, 어린이 모래 놀이터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요색 보도, 가로등, 쓰레기통 등 기초 시설도 배비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신과 휴식, 친자 놀이의 여러 가지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게 됩니다. 서성명원 구역에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 로인과 소년 아동이 많습니다. 개조 전기의 방문 조사 연구, 요구 경청 등 방식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기능 구역을 계획하고 서로 다른 연령대 군중의 여가 수요에 정밀하게 부합되도록 해 좁은 길 모퉁이 공간을 실용성과 쾌적성을 겸비하고 이래서 건신,
놀이 등 기능을 일체화한 편민 소형 공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다음. 오늘은 장막이 하천 저수지 등지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막에는 하천 저수지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하천 모래밭, 제방, 물길 주변 지역은 물살이 매우 빠르며 보이지 않는 소형 돌이와 같은 우환이 많아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성홍수방지 감염대처지휘부 판공실, 성응급관리청에서는 제시를 발표해 군중들이 홍수 방류 위험 구역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홍수방지 안전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절대로 하천 양안, 강변 녹지, 저수지 하류 지역, 제방 주변에서 낚시, 놀이, 산책 등의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지역, 산사태 홍수 등 지질 위험 지점에 거주하는 군중들은 반드시 사전에 긴급 대피 경로와 대피 장소를 숙지해야 합니다. 대피 통지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신속하게 조는 이동하고 단호하게 철수해야 하며 요행을 바라고 현장에 머무르거나 허가 없이 되돌아가는 행위를 두절해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안전생산위원회2026년제4차전체확대회의및홍수방지사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각소학교에서졸업가문소양제고문화육인등주제로다양한교정문화활동을알심들여전개해학생들이의식가운데서성장을수확하고체험속에서품격을단련하도록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7월8일珲春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珲春시안전생산위원회2026년제4차전체확대회의및홍수방지사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시응급관리국시기상국시수리국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시자연자원국소나진등부문의관련책임자들이각자의직책을둘러싸고사회부를진행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전시중소형저수지언제수력발전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등을 통해 사회의 우회 정보를 신속히 발표해야 합니다. 부문 간 협동 연동을 강화해 홍수방지 지휘와 긴급구조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함으로써 교통 중단이 전반 홍수방지와 구조 대국면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응급, 소방, 공안, 시장 감독관리 등 부문에서는 여름철 화재 발생 특점에 근거해 인원 밀집 장소, 인화 폭발 위험 시설, 물류 창고 등 중점 장소에 대한 화재 우한조사 정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일로일소 장소의 소방 안전을 중점적으로 틀어지고 전기 선로 로화, 대피 통로 폐쇄, 소방시설 부족과 파손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돈해야 합니다. 기층 말단 화재 방비 책임을 잘 시달하고 로변 상가, 로후 소구역 등에 대한 순찰 점검을 강화해 작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를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리조휘, 서선군, 진철, 관아비, 박영호, 유림, 소지휘, 소금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소년들의 성장 기억을 간직하고 학생들의 성장 바탕색을 구축하고자 그늘의 훈춘시 각 소학교에서는 졸업 가문, 소양 제고, 문화 육인 등 주제로 다양한 교정문화 활동을 알심들여 전개해 학생들이 의식 가운데서 성장을 수확하고 체험 속에서 품격을 단련하도록 했습니다. 7월 6일 훈춘시 제1소학교에서는 햇빛을 향해 성장하고 빛을 좇아 멀리 나아가자는 주제의 2026기 학생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사생들은 서로 축복을 보내고 기념사진을 남기며 함께 6년 동안의 아름다운 교정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졸업생들은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포만된 정신상태와 앙양된 분투자세로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7월 7일 훈춘시 제1서름소학교에서는 책 한기로 동심을 적시고 문화의 맥을 중화에 전해 오문절 성과 전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생생하고 실감나는 표현을 통해 한 장면 한 장면의 전통 경전 이야기를 무대에 등장시켜 더욱 많은 학생들이 중화 전통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6년의 꿈을 좇으며 아름다운 시절을 기억하고 예술로 동심을 적시며 새로운 요정 시작을 주제로 한 훈춘시 제2실험소학교 2026기 졸업식 및 제7기 교정예술절 현장은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체 학생들은 재능으로 약속에 응하고 열애로 빛을 발하면서 교정 미옥의 풍성한 성과와 청춘의 풍채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했습니다. 훈춘시 제6소학교에서 개최된 2026기 학생 졸업식에서는 교원 대표, 학생 대표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발언했습니다. 모두들 함께 했던 사제간의 정을 이야기하고 6년 동안의 성장 수확과 마음속 감상을 나누면서 잊을 수 없는 교정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징수 대상 군중들의 실질적 권익을 절실히 수호하고 아주 재정착 사업이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보장하고자 훈춘시 춘화진에서는 그늘의 주택 징수 2주 재정착 계약 결산 및 주택 배분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해 투명한 안치와 혜민 안심 주거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에 따르면 이번에 도합 약 110가구의 징수 가구가 2주 재정책에 참여하며 모두 공개 추천 방식을 채택했는데 정착 인원 심사 확인, 순서 번호 추첨, 호수 추첨의 표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각 가구는 규정에 따라 차례로 번호를 추첨하며 전 과정이 공개 투명하고 결과는 현장에서 공시하며 인정과 청탁 개입을 완전히 차단해 모든 이주 가구의 평등한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군중의 성취감과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높였습니다. 다음, 훈춘시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에서 훈춘시 신도시 판공실과 연합으로 만든 서성명문 소형공원이 그늘에 정식으로 준공돼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는 주변 사회구역 부대시설의 취약점을 가일층 보완하고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절실히 향상시켰습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본 데 의하면 새로 승격된 소형공원은 생태경관과 편민시설

지령을 함께 갖추었습니다. 공원 내에는 가문비나무, 조형소나무 등 여러 가지 경관 묘목이 심어져 있고 녹색 식물이 층차감 있게 조성돼 사계절 내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녹화 효과를 형성했으며 묘목의 활착률이 90%를 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대 시설도 보존했는데 휴식 정자, 휴식 의자, 건신 기구, 어린이 모래 놀이터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유색 보도, 가로등, 쓰레기통 등 기초 시설도 배비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신과 휴식, 친자 놀이의 여러 가지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게 됩니다. 서성명원 구역에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 로인과 소년 아동이 많습니다. 개조 전개, 방문, 조사, 연구, 요구 경청 등 방식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기능 구역을 계획하고 서로 다른 연령대 군중의 여가 수요에 정밀하게 부합되도록 해 좁은 길 모퉁이 공간을 실용성과 쾌적성을 겸비하고 리에서 건신, 놀이 등 기능을 일체화한 편민 소형 공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다음. 오늘은 장막이 하천 저수지 등지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막에는 하천 저수지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하천 모래밭, 제방, 물길 주변 지역은 물살이 매우 빠르며 보이지 않는 소형 도리와 같은 우환이 많아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성홍수방지 감염대처주의부 판공실 성응급관리청에서는 제시를 발표해 군중들이 홍수 방류 위험 구역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홍수방지 안전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절대로 하천 양간, 강변 녹지, 저수지 하류 지역, 제방 주변에서 낚시, 놀이, 산책 등의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지역, 산사태, 홍수 등 지질 위험 지점에 거주하는 군중들은 반드시 사전에 긴급 대피 경로와 대피 장소를 숙지해야 합니다. 대피 통지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신속하게 조는 이동하고 단호하게 철수해야 하며 요행을 바라고 현장에 머무르거나 허가 없이 되돌아가는 행위를 두드려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당위상무위원회회의및전성홍수방지사업화상회의가소집됐습니다연일길림위성텔레비전방송길림뉴스연합보도에서는珲春의개방발전경영환경생태문화관광및해산물경제등방면을지속적으로주목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성당위석이황강이그날의성당위상무위원회회의및전성홍수방지사업화상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6월30일중공중앙정치국회의정신을참담하게시달하고정치적립지를가열층높이며즉시전시상태에돌입해시시각각방심할수없는책임감과못박기정신으로평안하게장마기를잘넘겨인민군중의생명재산안전을보장해야합니다성당위부석이며성장인호옥정이사업요구를제기했습니다회의에서는6월30일중공중앙정치국회의정신을전달학습하고성당위독찰실성기상국성수리청성자연자원청성주택건설청성응급청및성군구무장경찰길림성총대의사업회보를청취했습니다사평시성원부여시당회주요책임동지들이태도표시발언을했습니다보성장요의가관련사업에대해구체적으로안배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중공중앙정치국에서는4월28일에재해방지피해감소재해구조능력을제고할때관한집단학습을진행한데이어서6월30일에또전문회의를소집하고재차홍수방지와감음대처사업에대해포치했으며감측조기경보대피긴급구조재해구조등중점임무를체계적으로배치해한시도방심할수없고잠시도게을리해서는안된다는강력한신호를방출했는데이는장막에각항사업을잘하는데근본적인준칙을제공해줬습니다우리는반드시시달을억세게틀어주는것을당면의가장관건적이고가장중요한임무로삼고포치가있으면점검이있고포치한사람이네가지불가두가지직접방식으로점검하도록함으로써각항사업이폐환을형성하도록확보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당전우리성은이미주요장막에들어섰습니다각지각부문에서는최저선사유극한사유를견제하고예방이구조보다중요하다는리념을확고히수립하며엄정히대비하고철저히방어하며충분히준비해야합니다첫째강우량수위풍향홍수상황을면밀히감측해야합니다단기림시예보를종점적으로틀어지고호응기제를보완하며일단위험한상황이발생하면전위대상을최대한전위시켜야합니다있다고믿고대비해야지없다고방심해서는안되며열번대비해아홉번이헛수고가되더라도한번의방심으로재난을막지못하는일은없어야하며사전에욕을먹는한이있더라도사후에울음소리를듣는일은없어야합니다둘째류역의홍수방지지령을과학적이고정밀하게해야합니다상하류간지류좌우연안을총괄하고대중형저수지의저장조절역할을발휘하며물을미리방류해저수지를비우고홍수방지저수지의용량을충분히남겨두어하류하천의홍수방지압력을최대한줄여야합니다셋째위험과잠재적우한에대한조사관리를확대해야합니다저수지댐하천제방산홍수입구재건공사도시저지대침수취약점폐광저장고특히주민과가깝고중요시설이있는폐광창고등중점부위를면밀히주시하면서그물식조사를전개해위험상황의잠재적우환을신속히제거해야합니다성당위독찰에서발견된문제에대해서는하루속히시정과정돈임무를완성해야합니다산홍수산사태등재해발생이잦은지역을점검감측의최우선대상으로삼고각촌에지질재해관찰원을배치해재해징후가포착되는즉시경보를발령하고위협에노출된군중들을전위시켜야합니다 모래지반, 모래제방 치리 등 중점 공사를 서둘러 추진해 홍수 방지의 취약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넷째, 간부와 군중의 응급실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응급훈련을 실속있게 하고 길림조준부대, 소방구조, 사회의 긴급구조동 역량을 총괄하며 통일적인 편성과 연합훈련으로 대비책을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고 대오가 즉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통신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기층에서 위성전화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연락도절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업 중에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힘써 경계해야 합니다.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당직 근무를 강화하며 정보 보고 기후를 엄숙히 하고 보고 지연, 보고 누락, 허위 보고, 은폐 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홍수 방지, 구조 일선에서 간부를 평가 발굴하며 업적이 뚜렷하고 표현이 우수한 경우에는 중용해야 합니다. 각시 현 지도부 성원들은 말할 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고 담당 책임을 강화하며 홍수방지 조치를 말단 기층 제1선에 절실히 시달해야 합니다. 호옥종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성지도일군 중앙성직소 관련 부문 단위와 각 시주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화구시와 각 현시구의 주요 책임 동지들이 각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연일 길림 위성 텔레비전 방송 길림 뉴스 연합 보도에서는 훈촌의 개방 발전, 경영 환경, 생태문화 관광 및 해산물 경제 등 방면을 지속적으로 주목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7일 길림 뉴스 연합 보도의 톱 전문란 새 사상으로 새 노동 인솔에서는 경영 환경 개방으로 길림 전 5개월 수출입 총액 동기 대비 247.7% 증가를 방송했습니다. 보도는 주문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올해 훈촌시 로품원 양국식용유 가공유한 회사에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공해를 최적화할 것이 시급했는데

저초동 전문안에서는 또 G331 구간 산수가 어우러져 생태 문화관광 공생의 화폭구리란 제목으로 훈촌시 방천 풍경구가 한눈에 상북을 바라보는 독특한 자연 경관을 갖고 있어 연변 저순족 자치주 나아가 길림성 변경 관광의 핵심 랜드마크의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풍경구에서 관광 동선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부대시설 봉사를 보완하며 관광 연합, 애구교육을 일체화한 문화관광 목적지를 구축했다고 하면서 여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하루 평균 관광객 접대량이 근만 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7월 8일 길림 유후수 연합 보도에서는 계속해 정확한 지적관 수립 실천, 길림 고풍질 발전 힘소 추동 전문안에서 G331 길림 구간 변경의 맛을 전국 식탁으로란 제목으로 G331 길림 구간 종점역인 훈촌의 킹크랩이 이곳의 혁급 랜드마크로 됐다고 하면서 해후 훈촌 해산물 거리에는 비풍당 게튀김, 치즈 게다리 구이, 게발 샤브샤브 등 각종 다양한 요리법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매년 훈촌 통상으로부터 입경하는 킹크랩은 150만 마리를 넘는데 킹크랩을 심해에서 잡아 중국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빠르면 24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훈촌 통상구에서 신선 수산물 녹색 통로를 개통하고 7 곱하기 24시간 예약 검사 통과는 후 킹크랩이 98% 이상의 생존율을 유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8일 훈촌시 민생 해결 학문 연구 벌룡 연마 농학 전공 학생 연합 실천 행동 학교 지방 좌담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시 농촌 산업 발전 과학기술 소정원 건설 전시 대학생 사회 실천 사업 상황과 식물 과학 학원 기능 농업 단체 및 학교 지방 협력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길림대학 참가자 만족형 립신촌 파견 주제 촌 제1서기가 촌 주제 부축 및 향촌지능 사업을 공유하고 길림대학 실천 학생 대표와 서부교획 자원 봉사자 대표가 차례로 발언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훈촌 농업산업의 수요에 입각해 학원의 학과 인재 기술 우수에 의거해 산업학교 연구 응용 협력의 통로를 갈증 소통시키고 특색 재배 품종 육성, 농산물 품질 향상, 농업기술 보급 등 중점 방향에 초점을 맞춰 도마하는 과학연구 성과가 훈촌에 착지하고 전환되도록 주동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지방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호혜 상생을 실현해야 합니다. 대학의 인재 양성과 지방 실천에 이중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훈촌 농업 생산 일선을 실천형 인재 양성 기지로 구축하고 농학 전공 학생과 서부교획 자원 봉사자를 조직해 전간에 진입하게 하며 실천 속에서 민정을 살피고 진정한 지식을 배우며 능력을 키우도록 함으로써 농업 발전을 위해 봉사는 실제 능력을 절실히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훈촌시에서는 봉사보장 사업을 잘하고 지속적으로 대학의 삼하향과 사회실천 활동을 이어받으며 인재의 단련과 성장에 넓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학교와 지방이 인재 공동 육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하도록 추동해 농업을 알고 농업을 자랑하며 농업을 발전시키는 우수한 농학 인재를 함께 더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회의 참가 인원들은 또 농업과학기술 보급, 특색 산업 발전, 학교 지방 협력 등 의제를 둘러싸고 심도 있는 연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기자가 연변주 학생 모집 시험 봉사 중심으로부터 요약한 데 따르면 2026년 연변주 고중 입시 성적은 7월 10일 오전 10시에, 8학년 생물 지리 학업 수준 시험 성적은 7월 10일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험생은 연변주 고중 입시 학생 모집 정보 사이트 혹은 휴대폰으로 길사판 미니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교육 취업 항목의 고중 입시 성적 조회 등두 가지 공식 경로에서 고중 입시 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7월 8일 훈촌시 제4소학교에서는 성장을 향해 달리는 동심, 리상의 도출 원료를 주제로 한2026학년 졸업식을 거행해 졸업생들의 6년간 학교 생활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축복을 전했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그늘의 기자는 취재시 일부 서구역에서 녹지를 훼손해 채소를 재배하거나 차량을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잡동사니를 마구 쌓아두며 전선을 무단으로 누려 충전하는 등 비문명적인 혼란 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서구역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 우환도 잠재하고 있어 전면적인 정돈과 규범이 시급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공 녹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개간해 채소를 재배하며 녹화 식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녹화대 안에는 차량이 제멋대로 주차돼 녹지를 짓밟고 공공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고, 복도와 공공 구역에는 생활 쓰레기, 폐기된 잡동사니가 마구 쌓여 있어 주거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소방 통로를 막는 현상도 존재했습니다. 전선을 무단으로 누려 충전하는 행위도 여러 차례 금지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노출된 전선은 감전과 화재 사고를 매우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문명적인 행위는 공공자원을 점유하고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 순찰 력도를 더욱 높이고 전문 정돈 행동을 전개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시정하도록 인도하고 규정 위반 혼란 현상을 정리해 안전 우환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질서 있으며 안전한 소구역 환경을 구축할 것을 호소합니다. 다음, 폭우가 오기 전 각급 기상 부문에서는 상응한 조기 경보 정보를 발표하는데, 부동안 조기 경보 신호는 모두 무엇을 대표할까요? 오늘의 과학보급 제시를 알아봅니다. 폭우 주의보 신호는 청색, 황색, 주황색, 적색 등 4개 등급으로 나뉘며 각각 부동안 강우량과 위험 정도를 나타냅니다. 청색 경보가 발령되면 제때에 폭우 방지 준비 사업을 잘하고 차량은 도로 침수와 교통 정체에 주의하고 도시 농경지의 배수 시설을 점검해 침수 예방에 대비해야 합니다. 황색 경보가 발령되면 도로 상황에 따라 집중 호우 구간의 교통을 관리 통제하거나 침수 구간에서 차량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 지역 주민과 노후 주택 거주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주황색 경보가 발령되면 위험한 실외 전원을 차단하고 야외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위험 지역의 단위에서는 수업 및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등교한 학생, 유아와 출근한 사업일꾼의 안전을 위한 특별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적색 경보가 발령되면 집회, 수업,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산홍수와 산사태, 토성류 등 재해 대비하고 긴급구조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름 하면 두 가지, 낮도유와 소나기죠. 며칠 동안 가마솥 도유가 이어지다가도 소나기 구름이 형성되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고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변화 많은 여름 날씨에는 땡볕 도유의 자외선 차단, 비 오는 날 우산 챙기기, 센스 있는 옷차림, 이 3박자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불편 없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야외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은 기상 정보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8도. 춘화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7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9도. 양포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9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8도. 경신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8도. 반석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8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7도. 영안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8도. 밀강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7도. 방천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6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당위상무위원회회의및전성홍수방지사업화상회의가소집됐습니다연일길림위성텔레비전방송길림뉴스연합보도에서는珲春의개방발전경영환경생태문화관광및해산물경제등방면을지속적으로주목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성당위석이황강이그날의성당위상무위원회회의및전성홍수방지사업화상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